0: 5시
1: 이동철?
2: 아 그러고 보니 남태희 실장 맞죠? 지난주에 면회원
1: 당대표 성격에 그 정도로 스친 사람을 신경 쓴다는 게 난 아무래도 좀 이상해.
3: 망설일 게 뭐가 있어? 무조건 타야지.
4: 대체 뭔데요?
2: 뭔데 어머니 잡지 않게 자꾸 말을 돌리시는 건데요?
5: 태희 친아버지라고 그 남자.
0: 왜 이래요?
6: 왜 이래요?
0: 사람을 죽여놓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.
7: 날 끌고 가려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미끄러진 거라고요.
0: 이 천벌

0: 친아버지라고 굳이 둘러댈 이유가 있나?
1: 네 남편 남찬호 말이야. 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.
2: 어제 오셨던 분은 집에 잘 돌아가셨으며.
3: 뭐?
2: 아, 대표님께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 아주 사이가 가까워 보이시더라고. 이동철이 네 아버지야? 아니야?
4: 아니야.
2: 이동철 자료 조사한 거 왜 내놔?
5: 아직 대표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
1: 아무 겸 사이보다야. 첫사랑이 내가 도전할지.
5: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곧